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DJ 수, 신희준, 그리고 시아 PD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이게 이렇게 어색한 말인가요? 네.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체크해볼까요?
3: 갑자기 근황 올림픽?
2: 우리 네. 신희준님 엄청 바쁘시죠?
3: 네, 요새 바쁘게 있었고 네, 요새 일하는 게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2: 이제 조금씩 오물려가면서
3: 네,
2: 키워가야죠.
3: 네. 네,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네. 우리 수 DJ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저도 벌려놓은 게 많아서 저 아주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네다섯 건의 미팅을 소화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요즘 느낀 거 방학이 끝났구나.
2: 그렇죠.
4: 차가 막히네.
2: 엄청 막히죠.
3: 맞아요.
2: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루에 네다섯 건씩 해결하려면은?
4: 아직은 좋아요.
2: 다행입니다. 네, 계속 건강 잘 지키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신희준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3: 저요? 뭐 저는 잠을 자면 멀쩡해요.
2: 잠을 오래 잘 수가 있나?
3: 아니 진짜 그러네요. 네. 요새는 하루에 두 번씩 깨니까 하루 때문에. 네. 하루가 자꾸 새벽에 한 번씩 쉬하러 간다고.
4: 네. 두 번이나 깨워요?
3: 한 번 아니면 두 번.
2: 얘기했듯이 문 앞에서 웡.
3: 네. 웡.
4: 아, 그 소리를 깨다니.
3: 그래서 깨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척이 있는데 인기척은 아니고 개기척이라고 그래야 되나?
2: 경기척.
3: 경기척인데 뭐지 그랬는데 저쪽에서 혼자서 조용한 목소리로 으르릉 그러고 있었어요.
2: 화났어.
4: 불렀는데 안 일어났어.
3: 네, 그래서 네. 뭐 결국에는 다시 화장실에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왔던.
2: 아이고 네. 그러시구나. 오늘 뭐 반가운 분 계신다면서요?
3: 네.
2: 우리 신유진께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게 우린 또 사람을 줄거서 흙으로 간다고.
2: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4: 그렇지, 네. 그렇지.
3: 요번에 옥탑 모임에서 알게 되는 이제 차세대 후배 동생인데
2: 네.
3: 아니 그 시드니 대학교에서 토양학을 연구하시더라고요.
2: 어떤 학이요?
3: 토양학.
4: 그게 뭐야?
2: 토양이면
3: 흙흙. 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2: 그럼 뒤에 뭔가 모음이 붙어있는 오케이 흙.
3: 네, 그래서 시드니 대학교에서 토양을 연구하는 장호준 연구원님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2: 오, 네.
3: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2: 간단하게 짧게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5: 네, 저 이름은 장호준이고 현재 지금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토양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여기 시드니 대학교에서 여기 학사, 석사, 박사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연구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4: 자, 궁금한 거 하나 있어.
2: 네네. 벌써.
4: 공부가 재밌어요?
5: 공부가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토양이 좋아서 흙이 좋습니다. 네, 흙이 좋아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거 엄청 힘듭니다. 공부할 때 지금도 계속 이제 요즘 이제 AI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토양도 많이 AI 같은 걸 많이 써서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정말 신기했어요.
2: 네. 그러네요.
3: 저는 흙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를 일차원적인 생각에 농업.
2: 네, 그렇죠.
3: 근데 농업에 지금 AI로 흙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2: 저희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것도 많을 것 같아요.
3: 네.
4: 그 학과가 영어로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5: 저 할 때 배철로는 environmental system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환경 전체적인 환경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물, 불, 뭐 땅, 흙. 그다음에 공기
2: 뭔가 오원소
5: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저는 토양이 좋아서 계속 토양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2: 그럼 네. 뭐죠 그 오행설 뭐 이런 거 나오는 토의 기운.
5: 네, 토의 기운 맞습니다. 저 토도 많습니다 제가.
2: 전 토를 좋아합니다.
4: 아니 그래서 그 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2: Soil.
5: 예, soil입니다. 예, soil.
3: 아니 뭐 그럴 줄 알았어요.
4: 나도 좀 특이한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
2: 이수근씨 떨버 같은.
4: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3: 네.
4: 그렇군요.
2: 또 그러면은 어쩌다가 왜 좋아해요?
5: 처음에는 이제 환경, 그러니까 사람을 돕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는 이제 로봇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2: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5: 맞습니다.
4: 미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5: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때 그거는 이제 지금 많이 발전도 하고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환경이 그리고 토양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하니까.
2: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했고 뭐 후회는 좀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4: 그 토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 저희 지금 한 몇 달 전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 학회를 했는데 총 저희 전체 토양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서 거의 한 3천 명, 2천 명 가까이 와서 세미나 이렇게 컨퍼런스를 크게 했습니다.
2: 많은 건 아닌 것 같네요.
4: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5: 그렇죠, 그렇죠.
2: 그래도 많네, 많이 모였네요.
5: 그래도 2천 명이면 그래도 많은 거죠.
4: 그러면 다들 모여서 흙 얘기만 해요?
5: 다 흙 얘기만 합니다, 진짜. 네.
2: 흙 장난하시나?
5: 아 그렇죠, 막 흙 만져보고 막 합니다, 뭐 저희.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흙을 이렇게 단면을 파놓고 한 1m를 가서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흙이다 이런 걸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만져보고
2: 캄브리아기 뭐 고대 단층기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
5: 그거까지는 거기는
3: 1m가 아니라 거기는 엄청 들어가야
5: 돼요. 한 10m 파야 되고 저희는 이제 어떤 토양이다 있던 토양에서 만약에 하면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이제 그 필드에서 하는 거죠.
2: 그럼 자연스럽게 식물 관련된 지식도 공부를 많이 그렇죠. 하시겠네요.
5: 네, 많이 했었습니다.
2: 궁금한 거 많아졌어요.
4: 나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 지렁이가 잘 사는 흙이 좋은 흙인가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인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뭐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옛날에는 흙이 좋다 안 좋다를 지렁이가 있다 없다. 많으면 좋은 흙이고 적으면 이제 이게 토양이 그냥 일반 보통적인 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4: 그렇구나. 네.
2: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한 학문을 하시는데
4: 그러니까.
2: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2: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던 거죠.
4: 우리 맨날 밟고 다니는데 네. 그 흙을 그러니까
5: 저희는 이제 막 이제 뭐 섹시 소일이라 그러면서 되게 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막 흙 이렇게 단면 까는 거 보면 저희는 이제 막 그냥 흙이네 이런데 교수님들은 되게 막 섹시 소일 이러시면서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다르십니다.
4: 흙이
2: 관심 있으면은 또 그걸 보고
5: 이쁘게 보이는 거죠. 엄청 막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보인.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흙이 되게 좀 종류가 되게 많고 색깔도 이쁘고 한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좀 평범한 그냥 단색깔 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건 좋고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3: 네. 야,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 달리님께서 나는 토요일이 좋다고.
2: 토요일 좋아요.
3: 네, 토요일. 네, 토요일 저는 오늘 우리 금요일이니까. 네. 자, 금요일에 만나요.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도 상주는 날 어댐모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1: 야르.
0: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과 함께하는 또 트리비아 모닝 코너입니다. 우리 특별히 게스트 장호준 연구원님이 식물과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선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리 시아 PD님한테 검증 받는데.
2: 나 벌써 머리 아파.
3: 그죠.
0: 이미 검증 받았어요 우리 PD님한테.
3: 더 빠질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
0: 예, 청취자분들과 또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호준 연구원님 준비되셨죠?
4: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주세요. 네.
4: 첫 번째 질문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바다, 2번 숲, 3번 흙, 4번 사막.
2: 이거 너무 뻔한 것 같아.
1: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2: 그러니까,
1: 같아요.
2: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지금 바다도 생각했거든요.
1: 그렇죠. 저는 객관식 듣기 전에 바다로 생각했는데.
0: 네네.
1: 이 사지선다에 흙이 있으니까 토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4번 사막?
2: 그럼 내가 숲으로 갈게요.
1: 숲.
0: 네. 그럼 일단은 네, 우리 PD님이 그럼 4번 사방으로 하는 걸로. 아니, 하나씩 골고루 나눠가지면 네. 좋아해주잖아요.
1: 아니, 틀릴 일은 없잖아요.
0: 넷 중에 한 명은 맞는 거니까.
1: 한 명은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4: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기, 식물, 토양 대기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CO2에서 유래한 이제 탄소에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 탄소.
4: 그래서 이제 탄소가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은?
1: 탄소, 카본.
0: 네, 보기를 주시죠.
4: 이제 1번 대기, 2번 식물, 3번 토양, 그다음에 4번 모두 비슷하다.
1: 오. 야, 오늘은 토양의 날인데. 대기에는 질소가 제일 많죠. 80% 정도가 N2니까.
2: 맞습니다. 이게 다
0: 알디. 다 알디.
1: 대기는 아닌 것 같고 식물. 식물 유기물이니까 뭐 산소, 탄소도 있죠. 그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전 오늘 출제자 의도로 따라서. 제가 먼저 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네. 신혜주님 먼저 고르세요.
0: 네, 저는 3번 토양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수님은
2: 난 그냥 모두 비슷하다로 갈래.
1: 비슷하다. 예, 저는 그러면은 뭐 그다음 많은 걸로 보이는 식물로 가겠습니다.
0: 네, 우리 PD님은 대기하시고
1: 그대로 대기.
2: 질소 75%.
0: 자, 그러면 그 기세를 이어서 3번 문제.
4: 자, 3번 문제는 네? 이제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산소 평균 몇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와, 전혀 생각지 못했던.
2: 그러니까.
0: 네, 보기 주세요.
4: 예, 그래서 이제 1번 1명, 2번 2명, 3번 4명, 그다음에 4번 10명.
2: 나는 많은 걸로 갈래.
1: 그렇게 가져가세요. 저는 5번.
0: 5번.
1: 다 다르다. 너무 사이즈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0: 그러네요. 어떤 이거 예리하다.
4: 약간 대략적으로.
1: 대략적으로입니다. 어느 정도 1m, 2m?
4: 그거 참 살짝
1: 이게 광합성 하면서 네. 이게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또 잎이 큰지 뭐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다 다를 것 같은데. 5번 다 다르다.
4: 되게 뭐 예리하신데.
2: 되게 쓸데없는 잡식을 잘 알고 있어요.
0: 네, 그럼 저는 1번 한 명. 네. 나무 한 그루당 한 명.
2: 좀 짜다. 네.
1: 그 지구상에 나무가 많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0: 나무가 더 많지 않을까요?
2: 아닌가?
1: 자, 우리 박사님 숙제.
4: 나무가 많아야 되겠죠?
2: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이 좀 편하게 숨쉴 수 있겠죠?
4: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우리 시아 PD님은 4명?
0: 네.
1: 정해줄게요.
2: 그러면 뭐야? 신희준이 2명이네요?
0: 저 1명 있어요.
1: 1명 했어요.
2: 1명?
1: 전 5번.
2: 네, 알겠습니다.
1: 케이스
2: 네,
1: 케바케.
0: 네. 자, 그러면 시간상 우리가 저기 하는데 보너스 문제.
1: 오!
0: 네. 자, 보너스 문제 하나 주세요. 4번.
4: 네. 네. 자,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
2: 자, 네. 오 이거 필요한 거네.
0: 잠깐만요. 자, 보기 주세요.
4: 보기 1번 이제 식물을 심고 가꾼다. 네.
0: 네. 자, 2번? 자,
4: 2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2: 아, 이건 아니지.
4: 3번? 3번 전기를 낭비한다.
0: 아, 4번?
4: 4번 나무를 많이 벤다. 아, 되게 어렵죠.
2: 이거 다 같이 A로 가야 돼. 네.
1: 어렵다, 어려워.
0: 이거 저희 PD님한테 검증 받은 문제가. 네. 자,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1: 저는 기권. 네.
0: 자,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1번 식물을 심고 가꾸던지, 2번 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3번 전기를 마구 낭비한다, 4번 나무를 미친 듯이 벤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1: 상품 있나요?
0: 네, 상품은 일단 보죠. 네. 일단 보고, 자, 그 다음에 보너스 하나 더 하죠.
4: 아, 네, 보너스로 하나 네. 더. 이제 다음 중 토양 건강에 가장 토양 건강을 가장 좋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1번 쓰레기 매장. 네, 막 투척하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네, 마음대로. 네. 그리고 이제 낙엽을 태우는 거예요. 낙엽을 태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네. 그리고 이제 4번은 흙을 콘크리트로 덮기.
0: 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요?
1: 간단하게 보호를 해주네요. 네.
0: 자, 토양 건강을 가장 좋게 만드는 행동. 자, 쓰레기를 마음껏 버린다. 매장이네, 매장. 네, 흙에다가 매장 시킨다고. 네, 그게 토양에 좋은가 보네요. 네. 2번 낙엽을 태운다. 3번 음식물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4번 흙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네, 저희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은 네. 네, 저희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5: 알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도 생방송 릴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은 같이 꼭 공유해 주시고 네. 우리 저기 트리비아 퀴즈 정답은 4부에서 또 재미있게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한국에서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센느 러브 어택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1: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2: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 8111 8121. That's 02 8111 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3: Station sponsor.
4: 네, 리센 누이 러버테까지 듣고 왔습니다.
5: 네.
4: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식물, 토양 관련된 박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토양과 함께하는 토양 한 스푼.
6: 지식 한 스푼이네요.
4: 지식 한 스푼으로 해보겠습니다.
7: 한 스푼으로 가는군요. 네.
6: 텁텁해요 벌써.
4: 제가 오늘은 문답 형식으로 네네. 진행을 하려고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박사님.
8: 네.
4: 트리비아 퀴즈 낼 때 좋았죠?
8: 아, 네. 아, 떨리네요 많이.
4: 네, 저희 DJ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질문을 하나씩 물어보면서 그냥 뭐 간결하게
5: 네.
4: 전문적인 지식을 가득 담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 자, 간결하게 전문적인 지식 가득 담아서
7: 네. 이해하기 쉽도록.
8: 네.
4: 제가 오늘 토양 전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게 있어요.
8: 네.
4: 우리 어릴 때 막 흙을 뭐 먹진 않지만 흙도 먹고 흙 장난하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저희들이 다. 그래서 자라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거기서 많이 생겼다. 요즘 애들은 흙 장난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속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8: 과학적으로는 예, 근거가 있습니다.
4: 오.
8: 왜냐면 이제 흙을 갖고 놓으면 흙 안에 이제 흙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숟갈 이렇게 밥 숟갈로 한 숟갈 이제 떴을 때 그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 뭐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이게 우리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한 숟갈 안에. 그럼 우리가 그걸 맨날 갖고 놀면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바이러스면 안 좋은 바이러스면 그거랑 계속 싸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5: 면역력을
8: 키우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
4: 몸에서
8: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4: 그러면 흙을 한 스푼씩 먹어야 되나요?
8: 아니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놀다 보면 또 뭐 모래먼지가 네네.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4: 그럼 요즘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좀 흙에서 놀도록 해야 되나요? 요즘 뭐 중금속 오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8: 근데 이제 그것도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또 어떻게 보면 해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또 씻겨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또 괜찮을 수가 있고 또 흙을 갖고 논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5: 갑자기 생각났어요.
4: 또?
5: 네. 네. 저희 그 장모님께서 저 애들한테 야 너네는 애들 저기 막 흙 이런 데다가 좀 과일도 좀 씻고
4: 흙에다가?
5: 네. 이런 거 좀 해가지고서 애들 정서에 좀 좋게 좀 하라고 그 말씀 가만히 듣고 있다 저희 장모님한테 제 생각에는 아이들 정서에 두 분이 한 방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주무시니까 네.
4: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
5: 여삼입니다.
7: 다음 질문은 제가 할게요.
4: 네네네.
7: 그 비가 온 뒤에 흙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8: 그게 이제 비가 오면서 원래 이제 흙 안에 있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무슨 화학 물질 같은 게 엄청 많죠.
4: 네.
8: 그 중에 하나 이제 지오스민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빗방울이 이제 흙에 치면서 이제 다시 튕겨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화학 물질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게 흙 냄새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흙 냄새라고 느껴지는 거죠.
4: 그게 흙 냄새는 아닌데
8: 그냥 예, 뭐
5: 전문용어로 지오스민?
4: 지오스민.
8: 지오스민입니다. 네, 지오스민이라는 그런 예. 물질입니다.
5: 지금 다들 적고 계세요.
7: 그러니까 아, 네. 처음 들어본 말이고 네, 이게 과학적으로 네. 인증이 된 말이니까.
8: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또 그냥 미네랄과 물과 어떻게 보면 그냥 공기 이런 게 섞여서 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퇴비화된 네. 그걸 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그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도 와. 어마어마하게 그런 좀 이 토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좀 많이 다르게 보십니다.
4: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한 단어로 정의가 되나요? 흙이 뭐야 하면은
8: 흙이 뭐야 하면 저희 이제 교수님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교수님이 무슨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오. 그분이 말한 게 모두 맞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저희는 이제 공기 이제 물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그렇게 그 이제 세 가지가 섞인 거를 흙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4: 아. 네.
8: 근데 또 만약 이거를 제가 뭐 다른 뭐 어디 저기 뭐 대학교나 뭐 연구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또 생각하는 또 토양이라는 그 자체의 오. 의미가 달라서
3: 오. 아니 예. 지금 제가 지금 PD님하고 지금 구글에 쳐봤어요. 예, 예. 지오스민 그랬더니 지오스민은 C12H22O의 약자로 예, 주로 흙 속의 방선균이 유기물 분해할 때 생성하는 유기화학물로 흔히 맡을 수 있는 비온디 흙 냄새 페트리코의 주 원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그걸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습득됐어요.
8: 그러니까 저 말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말하면 다 하면 이제 힘드시니까 그 뭐 C 몇 개 그 다 뭐 어렵잖아. 그래서 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죠.
4: 네. 제약 구조가 C12H22O가 한 개밖에 없어요?
3: 네.
4: 그러면 리니어 구조겠다.
7: 아, 머리 아파.
8: 네. 약간 이제 예.
4: 그러니까 탄소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수소들이 붙어 있고 O는 OH로 있을래나?
7: 네. 저기 신기하네.
8: 벤진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4: 아 벤진 두 개.
8: 네. 아,
7: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랬나요?
4: 저요? 네. 아니에요. 저는 고분자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화학적이긴 해요.
7: 그러니까 케미컬.
3: 다 알디의 지식한 스푼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4: 네.
3: 저는 그냥 이거 제 질문이에요. 집에서 저는 식물 키우는데 제가 키우면 다 죽어요.
4: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3: 그래서 아니 식물도 사람을 가리나
7: 네, 저는 다 죽나 그렇게 생각해요.
3: 아, 네, 네 그렇습니다로 끝나는 걸로.
7: 아니 박사님.
8: 네. 아닙니다. 이게 식물 그러니까 식물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고 네? 식물이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습도, 온도, 햇빛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이제 식물인데 우리가 뭐 사랑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계속 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 매일 물을 주면 얘는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4: 고문
8: 그렇죠. 물고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어 플란을 아웃도어에서 네. 키우고 있더라. 아. 반대로
4: 아. 예. 저희 집 와 보셨어요? 아니 언제 나간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밖에 나가 있었는데 이 한겨울에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3: 아. 아니 그러면은 초보자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식물
8: 네. 저는 제가 제일 가장 좋아.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해서 물을 막 자주 주고 하는 거라서 저는 저기 아
4: 이끼?
8: 애기 막 애기 예 포터스라고
3: 네.
8: 스킨답서스
4: 아 스킨답서스
8: 예, 스킨답서스가 어떻게 보면 키우기 가장 쉽죠.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그렇죠, 식물을 그렇죠.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안 실내 이제 실내 식물로 쓰는 스킨답서스를 제가 많이 키웁니다.
4: 입 큰 애들
8: 아 그
4: 스킨답서스
8: 스킨답서스 말고 그거는 이제 제가 헷갈. 포터스. 네.
4: 아.
8: 포터스.
3: 이거 보니까 우리 그 이렇게 초록색 그 잎사귀예요.
8: 아, 네. 잎사귀. 덩쿨입니다. 이렇게 덩쿨로 네.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4: 아. 네. 이게 키우기가 쉬워요?
8: 이제 그냥 거의 물에서도 크고 흙에서도 크고 해서 이게 정말 키우기 쉽습니다. 그냥 물만 잘 주면 잘 큽니다.
4: 네.
3: 그러면 반대로 제일 키우기 어려운 식물.
8: 저는 이제 물을 자꾸 주는 그런 거니까
4: 선인장?
8: 예, 다육이 이런 게 이제 저는 힘들죠.
4: 아, 다육이도 물 주면 안 돼요?
8: 거의 그냥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주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밑에서 자기가 흡수하게끔 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4: 오, 예. 까다로운
8: 식물이죠. 그렇죠. 엄청 까다로운 식물이죠.
4: 근데 굉장히 예쁘게 많이들 키우잖아요.
8: 그러니까 그게
4: 아, 게을러야 되나?
8: 그렇죠. 게을러야지 얘는 잘 크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한 일주일 안 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잘 자라 있습니다.
4: 이걸 예. 제가 권장해야겠군요.
5: 아니 저는 난일 줄 알았어요.
4: 난
5: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난을 키우는 게.
8: 난도 그게 방법이 있어서 뭐 딱 특정 방법만 딱 맞춰주면 얘도 잘 자랍니다.
5: 이거는 나중에 레슨을 배워야겠는데.
4: 첫 번째 레슨.
5: 아, 네.
4: 네. 자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는데 혹시나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식물이 피 노래져요.
5: 오 있어요.
4: 다 녹색인데 갑자기 노래져.
5: 저희 집도 와보셨어요?
4: 그 시들시들하다가 이렇게 마르는 것 같이 되던데 네. 이게 혹시 뭐 관리를 잘못한 건지 딴 건 멀쩡해. 네. 몇 개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8: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건 이제 과습일 수도 있고 과습. 물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폿 안에서도 얘가 이제 물을 내가 줬을 때 한 곳만 계속 주면 그쪽 그 토양은 계속 젖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안 젖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양 결핍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물을 줄 때 그냥 이 폿을 그냥 물 이렇게 큰 그릇에 물 받아 놓고 그냥 안에 넣어 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을 다 받아.
4: 위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 물이 잎에 닿아도 안 좋아요?
8: 네, 물이 잎에 닿아도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말라버리면 상관없는데.
4: 이제 원인을 찾았어.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같은 거.
8: 네.
4: 화초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은 잘 자라고.
5: 맞아요. 그쵸.
4: 뭐 아니면은 화초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동물처럼.
8: 그렇죠.
4: 이런 게 실제로
8: 있습니다.
4: 그래요?
8: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그
5: 음악.
8: 음악은 이제 클래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이 파장이지 않습니까?
5: 편안함을
8: 주면 편안함을 주면 그게 이제 식물한테도 영향을 줘서 이제 그게 기공을 많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 잎 밑에 이렇게 기공 이렇게 구멍 공기 구멍이라 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네. 나올 수 있는 그걸 많이 열어주니까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하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을 흡수하니까 잘 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뚜렷하게 뭐 이게 지금 음악을 계속 틀어준다 해서 작은 나무가 막 큰 나무가 되진 않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게
5: 그래서 좋은 영향이
8: 네, 영향이 있다는 거지.
4: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8: 아 뭐 그런 쪽도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뭐 해보려고 하죠. 뭐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4: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7: 제가 아시는 분이 진짜 화초를 잘 기르시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 그랬더니 나는 아침마다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8: 그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네.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듯이 식물도 그렇게 그게 그냥 말이라기보다는 파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라는 그 말에 그 파장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네. 막 화낼 때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 피 파장이 엄청 날카롭지 않습니까?
7: 그치.
8: 그런 거를 이제 느껴지는 거죠.
4: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
8: 그렇죠.
5: 파장으로
4: 사랑해를 짜증내면서 하면은
5: 저도 지금 아이씨
4: 우리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식물도 사랑해 해줘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리석은 질문, 실리 퀘스천인데 네. 호주 햇볕 정말 뜨겁고 강하잖아요.
8: 네.
4: 식물도 혹시 선크림 이런 거 처리해야 돼요?
8: 아, 그러니까 선크림이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를 때 그냥 이 바르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4: 블러킹이라는
8: 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에 이제 지붕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온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좀 실내는 아니더라도 이제
5: 천막을
8: 쳐준가 이렇게 해주면 좀 낫죠.
4: 그 바로 직사광선 받지 않도록.
8: 그리고 이제 자연 우리 이제 블루마운틴에 가면 이제 햇빛이 필요한 식물이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어떤 식물은 산불이 나야지 자기들의 실을 이렇게 열어서 이제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맞게 얘들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5: 처음 들었네요.
4: 네. 그러게요.
8: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게 이렇게 열어집니다. 이게
4: 굉장히 뜨거운
8: 뜨거운 온도 이렇게 뭐 햇빛이 뜨거웠던가 네네. 아니면 불이 나면 이제 열리니까 그러면서 실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4: 와. 네. 또 처음 듣는 얘기들 많네요.
3: 네. 그 산불이 꼭 재앙만은 아니었어요.
8: 그렇죠. 네. 재앙만은 아니고 그리고 또 산불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분을 다시 태워서 맞아, 맞아. 바닥으로 네. 이제 해주니까 훨씬 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네.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4: 네. 네. 신기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늘 푸른 나무 양희연의 상록수 듣고 와서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은 식물 토양 박사님이신 장호준 연구원님 모시고 궁금했던 얘기들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 재밌습니다. 네. 우리 신희준님 한번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거 없었어요?
1: 아, 저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인데 개인적인 거로 마트에서 사온 채소하고 직접 집에서 키운 채소나 과일의 영양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우리한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0: 저는 마트. 나도 마트. 아. 체계적으로 길렀을 거 아니에요.
2: 아니 영양분을 줬을 거 아니야.
1: 아 집에서는 그냥 오가닉으로 자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오가닉이 더 비싸잖아요.
3: 그렇죠. 한국에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저기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영양분을 많이 받고 이제 그 마트에서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를 맞게끔 해야 되고 또 뭐 맛을 또 이게 달 이게 당도를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키우면 우리는 그냥 진짜 영양분만 주고 키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요즘은 소똥 아니면 말똥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 하면은 훨씬 더 영양분 많은 이제 토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화학약품을 뿌린지를 이제 마트에서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키우면 그걸 아니까
1: 소똥 말똥 사람 똥도 되나
0: 쓰죠
3: 사람 똥도 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걸 썼는데 이제 요즘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죠
0: 약 그러네요 네,
2: 뭐.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집에서 깻잎을 기르는데 이 벌레들이 많이 먹어서 빵꾸가 뽕뽕뽕뽕 나는데 그거 먹어도 돼요?
3: 그거 먹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0: 벌레는 안 되고요.
3: 벌레는 먹으시면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뭐 잘라내서 먹으면 예. 괜찮죠. 뭐. 네.
2: 예. 여기 보면 입식이 큰 거 보면 여기 빵꾸 하나, 여기 빵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더 맛있는 거라고.
3: 그러니까 벌레들이 알고 먹는 거죠.
2: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0: 그럼 뭐 벌레 먹어 봐요. 얼마나 먹겠어요. 좀 나눠 주고.
3: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2: 프로틴을 예. 그렇게 먹으라고?
1: 오가닉.
3: 오가닉. 예. 오가닉. 예.
2: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깻잎 때문에 나왔는데요. 네네. 왜 같은 그 집에서 흙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기르면 흙을 바꿔줘야 돼요?
3: 그렇죠. 흙도 어떻게 보면
1: 저도 들었어요. 흙갈이 한다고.
0: 지력, 예, 지력이라고.
3: 지력이 예, 지력이 네. 약해집니다. 네. 하면 이게 영양분이 적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약에 이제 사람한테 일을 계속 시키고 밥을 안 주고 일을 시키면
0: 잡혀가죠.
3: 처음에는
2: 감옥까지.
3: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니까 그렇죠. 이제 밥을 먹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계속 키우기만 하고 우리가 빼가기만 하면 이제 흙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지력이 약해지는 거죠.
0: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논이든 밭이든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게 한다고. 네.
3: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제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항에서 검역할 때 이게 흙 같은 거 굉장히 깐깐하게
0: 그렇죠. 신발 밑에까지. 네. 네.
1: 그러면 호주 흙하고 해외 있는 특히 뭐 한국 흙하고 많이 다른가요?
3: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그 한국 안에서도 뭐 만약 미생물 이제 DNA 검사 그러니까 토양을 요즘 DNA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2: 토양에서
3: DNA를 그러니까 토양 그 자체라는 거 아까 말한 미생 그 미네랄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그 유기물 네. 거기서 이제 DNA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DNA를 추출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서 만약에 이제 어떤 병균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 호주에 뭐 포도 그걸 이제 포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네. 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막아줘야죠. 이제 못 들어오게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우리 그 말한 대로 이제 그런 공항에서 검역이 엄청 깐깐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 지금 말씀하셨던 게 해외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1: 저 이번에 버스 갔을 때도 검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0: 맞아, 맞아.
3: 맞습니다.
0: 예전에는 진짜 제가 차 몰고 잘 다니니까 네. 주 경계를 넘어갈 때도 네. 과일도 다 버리라고 하고 네. 주경계 그런 안내 문서가 있더라고요. 네.
3: 저희는 샘플링 할 때 이제 애들레이드를 먼저 그러니까 샘플링을 애들레이드와 빅토리아도 하면 애들레이드 먼저 가서 샘플링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빅토리아 흙을 못 들고 들어갑니다. 애들레이드에.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멀리 처음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네. 그럴 정도 스테이트마다 여기는 진짜 네. 네. 엄청 예민하고 깐깐하게 봅니다.
2: 그래서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캠핑을 가셨는데 시드니에서 브룸을 가셨어요. 아델라이드를 거쳐서 네. 노던 테리토리로 가셨는데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울버스 가가지고 엄청 사서 차에다가 잔뜩 채워가지고 갔는데 네.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 다 버리시고.
3: 네, 맞습니다.
2: 그 다음에 또 샀는데 웨스턴 오스트리아 넘어갈 때 또 다 버리고.
3: 네, 맞습니다. 그,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0: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네. 같은 나라인데.
3: 네, 같은 나라인데도 엄청 예민하게 봅니다.
4: 일단 대륙을 이동하실 때는 지역 크로스를 이용해 주세요.
0: 그러게. 네. 네. 아니, 근데 로컬 상점을 이용해.
3: 로컬 상점 예, 맞습니다.
2: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는 한국 배추랑 무가 호주에서 잘 안 자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호주 배추랑 뭐 무 진짜 잘 자라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여기서 못 키우는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옥? 그렇죠. 이런 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 기후가 다르니까.
2: 아. 기후 때문에 여기 아옥이 기후 때문에.
3: 뭐 아옥이라는 그 제가 식물을 잘 몰라서.
2: 시금치 그게, 같은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잘 자라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긴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각 지역마다의 또 그런 게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 습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에선 되는데 또 호주에서는 안 되고 또 호주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0: 저는 요즘 뭐 배추나 이런 게 잘 되는 게 네. 한국 농장에서 나와서 그런 거
2: 나도
3: 또 살짝 그런 또 우리의 그 기술이 또 살짝 강의가 그러니까, 되어 있죠.
4: 지금 많이. 농장 이름에 간판만 한국 농장.
0: 그래도 야채들이 진짜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 네. 네. 많이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전보다 훨씬 네. 게 그런 거는 느껴집니다.
2: 배추가 엄청 실해졌어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런 종자들이 우리가 문익점 선생님처럼 몰래 들고 들어오는 건 안 되는데 네. 검역을 거쳐서 뭐 당국의 허락을 받으면 또 와서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3: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허락 받고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3: 예.
0: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3: 예, 예. 그러니까.
2: 제가 씨는 안 가져와 봤는데 상추 씨나 뭐 이런 거 많이 다이소 같은 데서 팔잖아요. 그런 거 못 가져와요?
3: 한국에서 파는 거요?
2: 네, 한국에서 못 들.
3: 그거 다 허락.
0: 뭐 원래는 안 되죠.
2: 씨도 안 돼요? 네,
3: 예, 씨는 그 절대 안 됩니다.
0: 입국 카드 있잖아요. 뭐 예. 국은 씨야, 예, 그렇죠. 인내 없냐 예. 뭐.
3: 왜냐면 그 씨가 병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3: 거기서 이제 그 병이 이제 뭐 이제 여기 자라는 모카 뭐 네. 밀 이런 거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 그 산업이 다 죽어버리니까.
0: 그렇죠.
3: 네. 그냥 그런 걸 크게 이렇게 좀 검역을 엄청 세게 하는 거죠.
4: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잘못하면 이게 이제 코시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0: 코시드?
2: 그건 뭐야? 코시약과 관련된 코비드가 아니라 코시드.
3: 아, 네. 그렇죠. 네.
0: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4: 제가 너무 좀 질을 낮춰놨으니까 우리 달디님께서 좀 큰 질문.
0: 자, 이거 뭐 이런 게 오늘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기후 변화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예. 엄청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3: 맞습니다.
0: 뭐 온난화 영향도 있고 예. 이게 농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이게 토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3: 토양도 영향을 주고 지금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또 가장 큰 산업이 또 이 그 소
0: 목축의
3: 그 산업이지 않습니까?
0: 네네.
3: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먹는 게 이제 호주에서 수출하는 이제 소들이 이제 블랙 앵거스라는 네.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블랙 앵거스가 고기는 잘 나오는데 문제가 이 그 가뭄에 취약합니다. 물이 없으면 잘 죽어버리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인도의 그 브라만이라는 소를 그 소는 이제 가뭄도 잘 버티고 물이 없어도 잘 사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지금 둘이 교배를 시킵니다. 고기도 많이 얻으면서 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가뭄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롭 마스터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 앵거스는 그냥 큰 검은 소인데 네. 그 브라먼은 뒤에 이렇게 혹이 있습니다. 험프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둘이 섞이니까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은데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점박이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브라멘 소에 검은색 소가 있습니다. 하얀색 소인데 원래 그러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후 변화의 가장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호주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2: 근데 그 소의 방귀가
3: 예.
2: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네.
3: 맞아요.
0: 이산화탄소.
3: 그렇죠, 그렇죠.
0: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진짜 네.
2: 호주가 그 주범이잖아. 네.
0: 방귀와 트럼.
3: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소가 위가 네 개나 있으니까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트럼을 한대요.
2: 아, 네 개나 있어요?
0: 우리는 네 번째 위를 막창으로 먹고 있습니다.
2: 다 알디. 네.
0: 맛있는 건 다 알디. 그러면 목이 메요. 자. 소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면은 우리 인간들 삶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3: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뭄 이제 홍수 이런 거로 지금 되게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전에는 뭐 비가 뭐 한 뭐 10mm가 왔으면 지금은 뭐 한 시간 만에 100mm, 200mm가 그렇죠, 와버리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간 사회에 되게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보이고 그냥 뉴스에서만 한 이렇게 뭐 몇 초 이렇게 보여주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크게 못 느끼는데 저희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 이걸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빨리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뭘 해야 되죠? 아까 트리비아 나왔던 거 뭐 쓰레기 막 버리기 이런 네.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3: 아, 예, 뭐 이제 좀 좋은 걸 해야죠. 이제
0: 그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4: 아, 뭐 4부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건데 그 휴먼 퇴비 운동이 이번에
3: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거 봤어요. 저도 네. 그거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2: 저도 찬성이거든요. 네.
0: 되게 호주가 아, 이런 거는 정말 선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4: 저는 솔직히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네.
0: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3: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이전에는 화장을 하든가 매장을 했는 근데 화장 그러니까 매장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관을 그냥 다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매장을 네. 그게 좋은 관이면 이게 20년 30년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환경 오염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돌아가신 분을 바로 그냥
4: 묻자.
3: 예, 네, 묻어서 이제
2: 네.
3: 그냥
2: 퇴비화.
0: 그러니까 묻기도 하고 뭔가 뭐 약품이라 그래야 그쵸. 될까 그런 것도 같이 처리를
3: 하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관에 넣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덜 하는 거죠.
2: 자연 친화적인
3: 자연 친화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소화할 수 있게끔.

0: 돌아간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엄마가 내 이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이제 다 토양에서 온 거니까 그렇죠. 네. 간접적으로 우리가 흙에서 왔다라고 보면서 또 우리 다시 흙으로 건다.
1: 사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똥돼지.
0: 어 그렇죠. 예, 똥돼지. 네. 예, 예. 제주도 똥돼지.
2: 먹으면 돼지. 네. 맛있지. 먹으면,
1: 그렇죠. 그렇죠. 똥돼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논에다 갖다 뿌려서 퇴비로 네. 또 쓰셨어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3: 아 근데 똥을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아,
0: 그렇죠.
3: 발효를 시켜야 네. 돼요.
0: 그래서 똥 돼지 똥은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말똥 소똥은 그냥 써도 되는데
3: 닭똥도 발효를 시키고
0: 닭똥도 조금 근데 닭똥도
3: 뭐 닭똥은 근데 조금해서
0: 많이
3: 그러니까 냄새가 아, 네.
0: 근데 그걸 또 많이 쓰면 좀 흙이 좀 되게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당히 이제 배율을 맞춰서 써야죠.
3: 저희가 이게 뭐 약간 가꾸는 분들 버닝스 가서 뭐 많이 사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3: 거기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것들이 그때 다 그런 게 들어간
0: 그렇죠,
3: 거겠죠.
0: 그렇죠. 네, 똥 이제 그런 종이죠. 예.
1: 아, 속물 똥.
0: 예, 그렇죠.
3: 어느 한 섹션 가면 정말 냄새가
4: 네, 맞아요.
3: 그렇죠.
4: 네.
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는 가장 좋은 거죠. 네, 자연적인 거니까.
3: 그럼 결국은 식물은 자라서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또 먹고 배설을 해서 흙으로 가서 또 다시 네. 식물로 이렇게 한 바퀴씩 네. 도는 거군요.
1: 아, 동물은 네. 또 사람의 먹이가 되죠.
0: 네. 이렇게 사이클을 하는 거죠, 계속.
3: 아, 이건 뭐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하루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모셔서 네. 더 구체적인 것도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4: 완전 구체적이다.
1: 더 구체적인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3: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 네.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흙과 식물 이야기를 나눠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배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또 흙 밟을 수 있는 곳이 또 공원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4: 네.
3: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듣고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Yeah.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3: 우후!
2: 네, 오늘 식물 흙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알 거예요. 이게 물만 많이 준다고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또 햇볕만 많이 쬐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좋은 흙과 또 환경이 있어야 잘 자라는데 문득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달리는 수다방은 사람도 식물처럼이란 주제로 신희준과 또 호준
4: 양준이네요. 양준
2: 네, 하나씩 한번 좀 얽혀보려고 네, 네, 네. 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기대됩니다.
2: 네. 네. 그냥 심플한 질문인데 일단은 우리 박사님께 사람과 식물의 닮은 점 세 가지 그리고 왜 그럴까요?
5: 뜬금없다.
2: 뜬금없지.
6: 아, 근데 저 식물 아니 질문이 좋습니다. 네. 사람과 네. 식물 진짜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저도 주면 뭐 사람도 내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 자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저도 제가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이제 식물들도 잘 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어떻게 보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과습이 되든가 계속 물을 주니까 제가 네네. 저는 사랑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물을 주면. 어떤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3: 그렇죠.
6: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간하고 좀 많이 비슷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또 세 가지라 그래서
6: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지력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꾸 빼낼 그러니까 수확만 하고 다시 돌려주질 않으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일을 계속 일만 네. 하고 먹을 거 못 먹으면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제 식물도 계속 우리가 수확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흙도 힘이 드는 거죠.
5: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지 쉬는
2: 휴식을 좀 줘야
6: 휴식도
2: 된다.
6: 주는 게 아니면 이제 뭐 흙한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비가 오고 요즘 이제 홍수가 많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냥 흙과 함께 다 실려가 이렇게 쓸려갑니다. 물과 함께 다 쓸려가서 그럼 이제 그 윗부분에 있는 흙 어떻게 보면 그 톱 10cm 그러니까 10cm 정도의 요 흙이 가장 중요한 흙인데 그 식물이 클 때 그게 없어져 버리면 씨를 발아가 못합니다. 그럼 그 땅은 땅이어도 흙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2: 그 처음 들었네요.
5: 영양분인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한
6: 그게 가장 위에 이제 10cm 왜냐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떨어지고 하면 그게 썩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유기물이 많은 데죠.
5: 네.
6: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요즘은 뭐 커버크롭이라 해서 뭐 클로버 네.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